경사 활동상으로에 들어간 채 캠방병에 되어 있던 뉴욕발 단칼리치 경유 서울행 대하항공 557명 모임 747 잠버제트기는 제3급으로부터 교체당했던 것이 거의 확실히 되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이문하 본부사는 일요일 오후 6시 청원천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이 민간 여객기는 제3급으로부터 정격받은 것이 거의 확실히 생각되는데 이것을 확인할 노력을 계속합니다. 하고 말한 것 같이 혹시 교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급제